0: 이 아버님의 씨.
1: 아버님 번호.
0: 와.
2: 네.
1: 아버님.
0: 아우. 이건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마이.
1: 아슬이 있나?
0: 내가 마이. 저기.
1: 한번
0: 내가
1: 일단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 이거 수